0: 也喺个无言感激入面一定有你嘅参与嘅阿伦啊。好啦，我哋一齐听歌啦，祝你哋咧两公婆开开心心健健康康。
1: 多谢阿
0: 周，拜拜，
2: 多谢各位，好，拜拜。